마음 통해 기도와 같이 해놓고 와봐 그래 서로 어메냐지 매파워내 믿는 예수 안하기 에리에이 안오페이 그대 문나마 다니엘 에코 마쿠아 예호와 니우티케 아티아시호 냠미 앤니우